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모던 타임즈 가운데 스마일, 넷 킹 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이 오히려 홀가분한 자유를 주기도 하죠. 당일치기 여행처럼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낼 수 있는 일 하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되죠. 미뤄뒀던 책 한 챕터, 뭐 오래 못했던 산책, 보내지 못했던 연락 한 통. 오늘 안에 완성하는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꽤 뿌듯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오늘 당일치기는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카티 프로 시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도이치번호 957 가운데 네 번째 곡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마티아스 괴르네의 바리톤의 음성 그리고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005번님 사연입니다. 비록 목 늘어난 티셔츠에 꼼줄바지 입고 있지만 레드 카펫도 깔고 오전 9시가 되길 기둘리며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마중하는 귀염둥이 애청자 출석 체크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귀여우셔라. 목 늘어난 티셔츠에 고무줄바지 너무 귀엽네요. 레드 카펫도 까신 거죠. 아, 이렇게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중해 주셨으니까 좋은 음악들로 보답할게요. 이어지는 곡은요. 집시 바이올린 헨리 맨슨이가 지휘하는 헨리 맨슨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집시 바이올린 보내드렸습니다. 헨리 맨스니가 지휘하는 헨리 맨스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527번님 사연인데요. 아들이 데살로니키로 출장 갔다가 10일 만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 행복하게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데살로니키, 테살로니키인가요? 그리스의 제2도시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설명해 주셨네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리스 가보긴 했는데 아테네에서 제가 아테네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연주 끝나고 크레타 섬으로 놀러 가서 한 이틀 푹 쉬고 왔었습니다. 크레타 섬, 산토리니 섬, 아 정말 꿈 같은 그런 곳이죠. 오랫동안 못 갔는데 그립습니다. 테살로니키는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열흘 만에 돌아오시면 또 사진도 함께 보시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써내려간 가장 솔직한 자서전이다. 눈, 코, 입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지언정 그 위에 그려지는 표정의 지문과 세월의 필적은 오롯이 본인만이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감명 깊게 본 얼굴은 우리 할머니 얼굴이었다. 할머니 얼굴은 마치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처럼 굵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미간의 주름은 세월의 끈기 있는 인내를, 눈꼬리의 잔주름은 수많은 웃음과 눈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고된 노동과 가족을 향한 헌신, 그런데도 잃지 않은 따스한 연민만이 은은한 후광처럼 감돌았다.

할머니 얼굴은 아름답다기보다 고결하셨다. 그 고결함은 할머니가 살아오신 궤적, 즉 삶의 자세가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빚어낸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 집은 대농가였기에 농사철이면 늘 밥을 많이 지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이웃들은 끼니를 굶는 일이 흔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남다르게 결단력이 있는 행동을 하셨다. 장독대 옆 부엌에서 막 지은 따뜻한 밥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해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남을 돕는다는 행위는 얼굴에 새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조각술이다. 그 얼굴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 배품의 미학을 완성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헌칠하심은 단지 육체적 높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품위의 높이였음을 나는 그 여유로운 모습에서 보았다.

얼굴은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혹은 과거에 겪어냈던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 얼굴의 생김새를 재단하고 싶지 않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목구비가 아닌 표정과 첫인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 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되는 허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타인에게 어떤 마음을 써왔는지에 대한 축약된 결과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여유로울수록 그 긍정적인 힘은 눈빛을 맑게 하고 입꼬리를 부드럽게 만든다.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새겨진 깊고 굵은 주름살이 후회나 원망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의 기록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얼굴은 곧 내가 살아온 이야기이며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얼굴에 자서전을 쓰고 있다. 당신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쓰이고 있는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습니다. 뮤지컬 캣츠 가운데 메모리, 지안왕의 첼로, 웨란 조시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1938년생 작가 이황연의 수필집 일곱 번째 무지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얼굴은 내가 쓰는 자서전이라는 표현 참 깊이 공감이 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얼굴에 담기는 것 같아요. 저자의 할머니처럼 고된 삶 속에서도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솥을 나눠주던 그 마음이 얼굴에 고결함으로 새겨졌다는 이야기 참 마음에 남죠. 나의 얼굴 자서전은 지금 어떻게 채워지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하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 가서 서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얼굴의 다음 페이지가 될 테니까요. 주름 생기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특히 웃으면서 생긴 주름은 인상을 더 좋게 만들잖아요. 억지로 막 잡아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짜증스러운 주름은 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짜증 내지 마시고 웃음으로 얼굴에 예쁜 주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사탕님 사연 주셨습니다. 직장 다니다 몇 달 쉴 기회가 와서 커피 마시며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매일 기다려집니다. 공연도 가야겠어요. 듣기만 하다 처음 글올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다 처음 글을 올리신다는 분 만나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나랑은 서로 소통이 없었지만 또 조용히 듣고 계신 분이 또 여기 계셨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소통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종종 소식 보내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성자들의 행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아유, 앉아서 음악 듣는데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이 나네요. 성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에릭 콘젤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아마 계속 흥겨움이 이어질 것 같네요. 오늘은 12번 D단추 프레스토를 듣습니다. 이 제목 옆에 적힌 프레스토라는 템포 지시처럼 오늘 들으실 무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와 강렬한 에너지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빠르게라는 템포 기호가 뭐 알레그로부터 시작해서 비바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스토는 그 중에 가장 빠른 템포입니다. 매우 매우 빠른 곡입니다. 짧은 곡이지만 또 쉼없이 몰아치는 리듬과 순간순간 번뜩이는 악상 변화 속에서 또 험가리 춤곡 특유의 열정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마치 무도회장의 열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작품이죠. 자,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까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2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12번 디단초 프레스토 보내드렸고요. 앞서 들으셨던 버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피아노 곡으로 들으셨는데 라베크 자메의 피아노 4핸즈 연주였습니다. 참 이 전곡 감상이 저는 좋은 게 이 헝가리 무곡 한 7번, 8번까지 듣는 동안 들으면 아 이 곡, 어, 아 이 곡 하면서 듣다가 뒤로 오니까 어? 처음 듣는 곡 같은 그런 생소한 곡이 나오거든요. 아, 참 이렇게 좋은 곡들이 앞에 있는 유명한 애들한테 가려져 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12번도 저한테 좀 생소한 곡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베로니카 님이 사연 주셨어요. 이번 주일도 남편과 함께 강화도 갑곳 성지에 가고 있어요. 갈 때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답니다. 저는 집중해서 무슨 일이든 할 때마다 클래식을 들으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 교회나 밖으로 나들이 갈 때 제가 꼭

뒤에서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역시 또 12번이네요. 지장조 작품번호 37-2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녹턴 12번 G장조 오프스 37의 2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녹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깊이 애정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녹턴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곡만 찾아 들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안 듣던 곡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아이 왜 친숙한 곡 안 들려주고 맨날 이렇게 생소한 곡 들려줘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메인 테마죠. 이 곡을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메인 테마를 아쿠아랄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옛날 영화죠. 데어 드리테만 제3의 사나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이렇게 트렌치 코트를 입고 쫙 가로수길로 가는 장면인데 그 가로수길 찍은 곳이 바로 비엔나거든요. 비엔나의 중앙묘지에 있는 가로수길인데 거기 갈 때마다 아, 그 영화 떠올리면서 그 가로수길을 걷곤 했거든요. 예전에 망고 아빠님이 제 쇼팽에티드 음반 자켓 사진을 보고서 좀 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자켓 사진을 그곳에서 찍었답니다. 음악 듣는데 그 생각까지 또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더욱이 하면 하하임.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6: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5: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7: 오늘 1부 끝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56 Ich stehe mit einem Fuß in Grabe. 무덤에 한 발을 딛고 서있도다. 아리오조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0: 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시 김효근 곡 사랑의 꿈 소프라노 최정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사랑의 꿈 하면은 프란츠 리스트가 쓴 리베스트라움 사랑의 꿈이 떠오르는데 같은 제목의 이런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 있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관자유.

망고레이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 망고레이 숲속의 꿈이라는 곡을 아당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늘 제목이 이게 망고의 꿈이었던가 고래의 꿈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리곤 하는데 작곡가 이름이 망고레고요. 제목은 숲속의 꿈입니다. 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0705번님 사연입니다. 조금 일찍 나와 전철 대신 버스 탑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바깥 풍경을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밀리지 않으면 버스가 좋죠. 밀릴 때는 뭐 빨리 가는 지하철이 좋지만, 바깥을 좀 보면서, 차가 좀 뚫릴 때는 저도,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좋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엘버트 헤이 멜러스 음악입니다. 주기도문.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죠. 뭐,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멜로디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인 음악이지만 그래도 가사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드레 보첼리의 은혜로운 음성으로 듣습니다.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 보첼리의 노래였습니다. 하, 정말 이 곡은 들으면 참 벅차올라요. 9573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요즘 듣기만 하다 오랜만에 소식 보냅니다. 병원 가서 출산 예정일 잡고 왔어요. 2주 뒤에 제가 엄마가 된다니 좀 설레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질환이 있어 임신 기간 중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정원님과 매일 아침 함께한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힘이 많이 됐어요. 당분간 연주회는 못 가서 너무 아쉽지만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소식 전할게요 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2주 뒤에 엄마가 되시니 얼마나 지금 설레실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그 발차기 하고 태동 느껴지고 이럴 때 그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보고 싶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편하게 고생 없이 순산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도 이쁘게 만나시고 또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종종 소식 남겨주십시오. 태교는 아당과 함께. 이어지는 곡은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파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스 티로트와 바리톤 토마스 샘슨이 함께 노래하고요. 프란츠 벨자 뮤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바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스티 로트의 노래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함께 노래했고요. 프란츠 벨저멜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룰루랄라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개촌 클래식 축제에 다녀왔어요. 야외에서 느껴보는 음악들이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초록초록한 나무를 배경으로 크고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에 조명이 집중되고 벌레들조차 조명을 받아 반딧불이 같기도 언뜻 흩날리는 꽃잎들 같기도 해 몽환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언젠가는 정원님도 여기서 뵐 수 있는 그날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개촌 다녀오셨군요. 저도 다녀왔었어요. 그 개촌에서 제가 기억하는 개촌 클래식축제 아름답지만 완전 땡볕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다 못해서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이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그 땡볕을 받으면서 서 있었고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막 머리 정수리가 익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월광을 연주했는데요. 월광이 아니라 일광이었죠. 아,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길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장조 황제 어제 1악장 길게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무려 2악장과 3악장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 3악장을 합친 게 또 1악장 혼자의 길이보다는 살짝 짧아요.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에서 아타카로 이어지는 3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김정원의 피아노 그리고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라이브 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이브 음원이었는데요. 2악장에서 3악장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편집되어 있는 버전이었어요. 2악장으로 딱 끝내고 바로 3악장으로 시작되는 그런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예술전당에서 했던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했었는데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5746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시작한 지 4년이네요. 이젠 클래식 문외 안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야, 아유, 뿌듯합니다. 문외 안 아니시죠? 자, 다음 곡, 아름다운 곡 함께 들으시죠. 마누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원래는 아름다운 보컬 음악인데 이 곡을 야사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올린 편곡을 더 좋아합니다. 바이올린 조슈아 베리 연주하고요.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 바이올린 선율은 어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활로 현을 켜면서 또 한 손으로는 지판으로 음정을 짚고 비브라토도 하고 글리산도도 하고, 이렇게 비브라토는 손 떠는 거, 그리고 글리산도는 밴딩하듯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 피아노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부러워요. 너무나 매력적이죠. 퐁세이 에스트렐리타, 마누엘 퐁세이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곡이었고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타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1: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3: 나를 찾아.
1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5: 서울사이버대학교.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8: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9: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8: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1: 오늘 마지막 곡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호페 바이올린과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주연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CD를 만들기 위해 대나무 전부가 필요한 건 아니다. 노래가 되기 위해 대나무 마디마디 다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마디 푸른 한마디면 족하다. 정익은 시인의 시 마디 푸른 한마디의 구절인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도 실은 마음 기댈 가사 몇 소절이면 충분하고요. 사랑 고백도 뭐 다른 거 있나요? 사랑해요. 진심 담긴 한마디면 충분하죠. 일요일 오전, 이 순간의 여유도 그렇습니다. 빽빽한 일상이 잠시 헝클어지는 짧은 휴식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싱그럽게 피어나는 푸른 한마디가 되어줄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여러분의 푸른 한마디가 되어드릴게요. 주일 첫 곡은요, 나의 성공의 비밀 중에서 워터 파운틴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손을 뻗어서 막 이렇게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주인공들이 있죠. 만취의 애나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쵸?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참 외롭던 애나. 그런 애나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우리 영화 약속 러브 테마였어요. 박신양, 전도연, 상두 희주의 인기도 엄청 났었는데 두고두고 패러디됐던 박신양 배우의 성당 고백신도 생각나시나요? 저 영사배 때문에 이 약속을 최근에 다시 봤었는데요. 와, 박신양, 전도연 두 배우가 정말 탱탱한 포도 알처럼 싱그럽더라고요. 아, 정말 손 대면 톡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포도알 같더라고요. 네, 복숭아가 아니라 네, 포도알 같더라고요. 아, 옛날 영화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아,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사배. 저랑 CBS팀이 새롭게 론칭한 유튜브 채널 명이죠. 네, 아, 여러분 구독하셨나요? 첫 컨텐츠가 올라갔고 이제 내일 모레면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가는데 네, 궤도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인 두둥 네 다음 편 궤도씨 다음 편 게스트가 가지고 나온 영화가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 네, 여러 영화 중 하나

약속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를 봤었답니다. 요즘 그래서 옛날 영화 다시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해요. 주말에 옛날 영화 다시 보셔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접속도 다시 받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491님, 대학 다닐 때 오래전에 라디오 주파수 돌리다가 93.9 채널에서 좋은 음악이 계속 나와서 너무 좋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와, 오랫동안 들으셨네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20년 넘게 지난 지금,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남편과 함께 대학교 1학년 큰애, 둘째는 고2, 이렇게 네 식구가 되었는데 다시 듣고 싶어져서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들어보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좋네요. 강희님이 계셔서 더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챙겨주셔서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결같아서 좋은 것들이 있죠. 또 익숙한 것이 좋은데 또 새로 와서 좋은 것들이 있고요. 네. CBS가 그렇죠. CBS 라디오가 계속 오래오래 사랑해 주십시오. 8440님, 도쿄 우에노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이 처음인데 오늘 날씨와 체험음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제야 좀 적응되는데 내일 갑니다. 아쉽게도 아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저와 놀아요. 0480님, 어바웃 타임을 다시 보고 싶어서 봤는데 또 좋네요. 결혼식 장면에 흐르던 일몬도가 계속 맴돌아서 청해봅니다.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요. 됩니다. 돼요. 지미 폰타나 일몬도 준비했고요. 아름다운 듀엣곡 준비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아리아나 그랜데가 부르는 에피우 디펜소, 너를 생각할수록 이란 뜻이라고 하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로 잘 알려진 데보라의 테마에 가사를 붙여 만들었어요. 영화의 감동 색다르게 느껴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신청곡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미니찬이님, 뮤지컬 영화 헤어스프레이 주인공이 부르던 굿모닝 발티모어 신청해봅니다. 통통하고 낙천적인 비키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요. 존 트라볼타가 비키 엄마로 등장한 건 지금 생각해도 파격이었네요. 맞아요. 존 트라볼타가 비키 아빠도 아닌 엄마로 보내서 엄청 화제였죠. 오, 여장이 그토록 잘 어울릴 줄이야. 그쵸? 앞서 들은 곡은 새콤달콤님 신청곡이었어요. 대청소를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갓생사는 라푼젤 주제가 When Will My Life Begin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라푼젤 맨디 무어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2438님도 같은 곡 청해 주셨습니다. 5650님, 강디가 예전에 잠시 멈춤에서 로미오와 줄리에 소개해줘서 찾아봤었어요. 전설적으로 돌던 수족관 쇼츠만 보다가 제대로 영화를 봤는데 와, 90년대 영화인데도 엄청 힙하더라고요. 더 카디건스 러브풀 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내겐 너무 과분한 그녀 중에서 탈 바크만의 She's So High까지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비효과 중에서 오아시스의 Stop Crying Your Heart Out까지 들으셨습니다. 0014님 세 번째 출석인데 편하게 침대 위에서 듣고 계시다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차님도 음악이 너무 좋아서 푹 빠져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2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2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안녕 헤이즐 중에서 버디의 Not About Angels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쉬는 날 밀린 집안일이며 책상 위에 쌓여있는 일거리들이 보여요. 그럴 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타러 가는 거예요. 한 모금 마시고 아 커피 맛있다 하고 나면 이런 느긋함이 생기거든요. 이거 다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저건 빨리 끝내야 하는데 마음만 급해지면 하기도 전에 벌써 지치죠. 해야 할 일 왕창 부어놓는다고 다 밀고 나갈 순 없어요. 지금 다 못하면 나중에도 괜찮다. 지금 이 시간은 마음부터 느긋하게 만들어봐요. 다 듣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쿨 썸데이로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어요. 상윤님은 커피 한잔 하면서 들으니 너무 좋아요. 아, 저 이제 계속 느껴지지만 여유라는 게 참 없네요. 저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게 그게 그냥 몸에 배 있어가지고. 아, 열만 나도 열심히 들어야겠어.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스스롱.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KBS 종로에서 김건모 당신만이 들으셨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유엔미님, 작년 3월 사회복지사 공부한다고 사연 보내서 수영 씨가 커피와 잔소리를 주셨는데 저에게 합격 자격증이 왔어. 잘했어요. 제가 왜 잔소리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은 타방송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것. 청취자들이 내 일, 내 공부. 이게 더 중요하지. 방송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 가라. 가서 합격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국내 최초 청취자에게 쓴소리와 회초리를 가감없이 드는 방송. 그래서 결국 저에게 합격증이 얼마나 많이 왔는 줄 알아요? 에? 정말 그거 모아두고 싶다. 사진 좀 다 보내요. 컬렉션 한번 만들게. 내가 잔소리해갖고 합격증 얼마나 땄는지 정말. 3782님이 신청해 주신 신성우 내일을 향해 1063님이 신청해 주신 신해철 그대에게

박준성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너랑 나 러블리즈 안녕. 5657님 20년 만에 차박이 가능한 차로 바꿨습니다. 요즘 뭐 이런 차량 엄청 많이들. 1박 2일 전남 담양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내일 모레 60인 나이에 차박은 무리. 그래 이런 것도 젊어야지. 네. 갔다 오니까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은퇴 후 여행 많이 다니자고 차박 가능한 차로 구입했는데 야 이거 보통 일 아니네요. 몇 번 더 해보시고 도저히 이거는 몸이 축난다. 그럼 이건 사실 여행 아니잖아요. 고행이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차는 처분을 하시고 우리 환경에 맞는 차를 다시 구입하고 잠은 숙박을 하는 걸로. 차박도 젊은이들이 해야지. 윤희영님이 신청하신 박진영 선예 대낮의 한 이별 성시경 권진아 잊지 말기로 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아!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469 편의 환경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박효신 동경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수영 덩그러니 이번 주 1위에 이렇게 다 붙었어요. 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뭐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뭐 뉴먼즈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리메이드 서울
4: 지친 나를 안아주는
0: 브람스 안마 의자
4: 지친 나를 달래주는
0: 브람스 안마 의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디우스 굴레르바 서나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에픽하이 원. 1394님이 50 됐다고 50견이 오다니. 아니에요. 50견은 30대 40대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로 50대 때에 많이 와서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저 언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50견 왔어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그 주사 있죠. 스테로이드 들어간 주사. 10번 이상은 안 된대요. 10번 맞고 물리치료 받고 했는데 약간의 차도밖에 없고 뭐 이게 안 나으면 수술해야 된다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때부터 필라테스를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싹 사라졌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립니까? 병원은 다니시되 이제 운동하셔야 된다. 7334님 파주에 두루치기 먹으러 왔어요. 뭐야 파주에 두루치기 맛집 있나 보지? 근데 여기 수영님 목소리 들려요. 여기 확실한 맛집이에요. 맞아요. 맛집에서 항상 저희 방송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0620님 텃밭 하는데요. 처음 하는 거라 힘들지만 재밌네요. 근데 오늘 벌레만 한 100마리 만났어요. 제가 키우는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양이 많지를 않은데 옥수수 양보다 벌레 양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니 친환경으로 농약을 1도 치지 않고 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친환경으로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만큼 비쌀 수밖에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곡물이나 열매가 자라는 곳에 벌레들이 얼마나 아싸 먹이다 이러면서 달려들 거 아닙니까? 8011님, 앙유의 아! 벌레를 내고 잔나비 쿡쿡!

김현식 여름밤의 꿈 이문세 끝의 시작. 3282님이 미용실 왔어요. 15년 정도 다닌 곳인데 말 안 해도 우리 원장님 제 스타일 알아서 척척해주니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건 또 올 때마다 우리 수영 씨 목소리 들린다는 거. 13살 아들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수영 씨도 미용실도 쭉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용실이라는 게 맞는 곳 찾기가 참 어렵고요. 찾았어도 그 미용실이 쭉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여인들에게 내 미용실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큰 자산과도 같은 거죠. 하물며 우리 뽀글 파마를 하시는 한문이들, 그분들도 미용실 절대 한 곳 다니지 막 바쁘다고 아무 미용실이나 들어가고 안 그럽니다. 거기 김 사장이 아주 빡을 잘 말어. 딴 데서 하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머리가 그냥 짱짱해요. 맹글어야되는데 그냥 스물스물 내려가지고 벌레가 된다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미용실은 나에게 자산이에요. 5767님. 전 평일에 포장알바하느라 손은 일을 하고 귀로만 듣기만 해서 사연 못 보냈는데 오늘은 집 근처 카페에서 혼자 열 만들으며 사연 보내요. 사실 초딩 딸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 어디 안 가? 아, 비켜줘야죠. 네, 눈치 보여서 슬쩍 나왔어요. 혼자 시간 보내는데 이것도 편하네요. 우리 어릴 때는 엄마가 집 비우는 시간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친구들 몰고 갔다가 엄마가 느닷없이 들이닥쳐가지고 근데 혼나진 않고 그냥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엄마가 눈치를 보며 나가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노스텔지어님이 신청하신 써니힐 굿바이 투 로맨스 화사 굿바이.

0: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5: 경동 나비엔.
1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자, 오늘 이지연 PD님과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 크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빨리 해.
2: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아유, 정말 장나라가 대신한대요. 이지연 PD님의 원픽 장나라 그게 정말이니 듣고요. 이지연 PD님과는 그동안 감사했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잘하시길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서 가수 지망생인 마이콜이 둘리가 얹혀 살던 고길동의 옆집으로 이사오자 고길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뒷집에 보이조지만 이사오면 되겠구만. 컬처클럽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컬리스트 보이조지가 화장을 진하게 해서 여자로 생각했었죠. 1961년 6월 14일 영국 켄트주에서 태어난 보이조지도 어느새 65살이 됐네요. 1980년대 중반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보이조지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6월 14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한동준의 FM팝 첫 곡은 컬처클럽의 Come on, Chameleon이었습니다. 보이조지 생일이죠 오늘. 보이조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와, 남자가 말이죠 여자 화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좀 이상해요. 지금은 뭐 평소에 남자들이 화장도 많이 합니다만은 하여튼 보이조지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오늘 Come on, Chameleon 컬처클럽의 노래로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의 향연 속으로 음악의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리타 콜리지의 Higher and Higher, 그리고 이어서 아바의 Honey Honey, 그리고 필 콜린스의 Two Hearts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Higher and Higher은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Honey Honey, 지리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노스텔지아님이 Two Hearts, 필 콜린스의 노래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Kenny Loggins의 For the First Time, 이진훈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7673번으로 요즘 고생이 많은 아내를 위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She, 아내가 듣고 계시겠죠? She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Karen Ann의 Not Going Anywhere, 이 노래는 욜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Maroon 5의 This Love 그리고 춤바완바의 노래였죠. 톱 썸핑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베르토 님이 아 한동준 씨 정감 있는 구수한 목소리로 지금 진행하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마룬 5의 This Love 듣고 싶은데 틀어주실 거죠? 그러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듣기 좋다고 그러셨어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제니 천사님이 Top Thumping 첨버원버의 노래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쁜이님이 아 매일 듣는 방송인데 오늘은 채팅방 껴들어 봅니다. 오늘은 유난히 음악이 좋네요. 기분이가 마구 좋습니다. 멋진 음악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1506번으로 우리 부부는 청주에서 참외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은 베트남 아줌마들하고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팝송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네. 베트남 아주머니들도 이 팝송 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네요. 팝송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이 노래 이부열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닐 영의 First Strong Winds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5: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팝스 1부 끝곡 스콜피언스의 Always Somewhe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0: 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데이비드 포스터의 연주 음악이어서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러브 팀이었습니다. 조윤진 씨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이 음악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BG로 굉장히 많이 쓰였죠. 저희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그 내 마음의 보석송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의 보석송 BG 백그라운드 음악도 데이비드 포스터의 음악이거든요. BG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편해지는 그런 멜로디 라인과 편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비 포스터의 연주 음악으로 한동준의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한동준의 FM 팝스는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간, 또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

가즈보의 I Like Chopin 그리고 퀸의 Radio Gaga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I Like Chopin 이 노래는 코스모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여기 선곡 맛집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죠?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잖아요. 퀸의 Radio Gaga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애틀란틱 스타의 Always 신청하신 분 0368번으로 우리 애인이 좋아했던 애틀란틱 스타의 Always 신청합니다. 예, 애인이 좋아하셨어요? 예, Always 보내드립니다. 티파니의 All This Time 의학생님이 신청하셨네요.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까밀라 까비우의 하바나에 이어서 케이티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까지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미리네 님이 하바나 신청을 해주셨고요. 메이플 피칸 님이 캘리포니아 걸스, 케이티 페리 피처링 스눕 도그의 노래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아아가 좋아 님이 개인 택시 하면서 듣던 방송을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레인보우로 들으니 새롭습니다. 이렇게 채창도 보고 신청곡도 쓰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운전하시면서는 채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유, 근데 하여튼 뭐 왜 입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회복,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1043번으로 좀비스의 Time of the Season, 그리고 1043번으로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Who'll Stop the Rain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Tom Jones의 Keep on Running, 이 노래는 원성남 씨의 신청곡입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뽑지마.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4098번으로 동생과 의견 차이로 싸우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언니인 제가 좀 참았으면 될 일을 못 참고 말다툼으로 매듭 짓고 왔어요. 동준님, 화해할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음악이 화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래, 감미로운 노래 들으시면서 서로 좋은 말로 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98번으로 신청하신 곡 에어 서플라이의 Without You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팔로셀러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좋아하는 곳에 가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채우는 쉼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추억이 담긴 노래 한 곡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죠. 두 시간 동안 마음이 가장 편해지는 쉼표 하나 콕 찍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든 밤꽃 나무 아래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좋은 음악과 가요 속으로 2시간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박정훈 씨의 노래 먼 훗날에 0306번 이상우 씨의 노래죠.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은 김미영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5781번 좀 덥긴 해도요. 초록과 함께 눈이 호강하며 간간이 부는 바람에 걷기 좋은 날씨예요. 오후도 빠샤! 빠샤! 아이고 귀여운 기합 소리 빠샤 아주 좋아요. 근데 좀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덥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가 다음 주도 계속 될 듯한데 아무튼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김영희 씨 5학년 조카와 청라 호수공원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요. 나무 밑에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계속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그늘에서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조카와 함께하는 시간 시원함과 어우러지는 노래들 들려드리죠. 304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최윤수 씨 최정현 씨 엄연경 씨도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0336번으로요. 아, 정말 멋지시네요. 자전거 여행하셨나 봐요. 조금 전에 자전거 탄 풍경 노래 들었는데 바로 자전거 탄 풍경을 느끼고 계시네. 남해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이제는 버스에 자전거 싣고 서울 올라가면서 가요 속으로 들어요. 아 정말 시간 될 때 저도 해보고 싶은 건데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그 풍경 경치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럽습니다. 1156번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1156님 정말 고맙습니다. 3019번으로 뭔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오신 듯해요. 요즘 남편과 사이도 안 좋고 농사일도 좀 힘들고 고창 산림대원들과 같이 대장산 갔다 왔어요 하셨는데 예 그래요 기분 전환 싹 되신 건가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 노래는 01308887번으로도 신청하셨네요.

날 오랜 밤 악뮤의 노래 이재선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9095번 요즘 마당에 핀 꽃들을 사진 찍어서 폰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고 있어요. 기계랑 친하지 않은 저로서는 어렵지만 완성이 되면 뿌듯하네요. 기계 접할 때 친숙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건데 이게 시도할 때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9884번 먹골배 배속기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냉해로 가지에 배가 별로 없어요. 바람 불어도 떨어지고 까치도 쪼아 먹을 텐데 힝. 작업 의욕이 막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9884님 그래도 기운 내셔서 일단 작업 잘 마치셔야죠. 뭐 힘내십시오. 조정희 씨는 아들은 조기 축구한다고 장비빨로 그야말로 장비빨로 자기 방을 장식하더니 진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보게 되면 참 답답해지죠. 그렇죠? 그런데요. 뭐 축구든 등산이든 캠핑이든 낚시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재밌거든요. 아드님의 모습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막오장의 노래예요. 제2에게 이정재 씨의 신청곡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해.

0: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둘다섯의 밤배. 227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공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유, 오늘 저녁 식사는 또 여러분 뭘 하시려나. 아무튼 식사부터 맛있게 잘 하시고 멋진 저녁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더 많은 선물 또 소개해드리죠. 스톤즈의 노래 언젠가는 374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도. 이 노래는 이현숙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죠. 2부에서도 좋은 음악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정태춘, 박은옥, 윙윙윙, 강정복 씨, 김성윤 씨, 많은 분들이 박은옥 씨의 노래도 신청하셨어요. 이 윙윙윙 고추 잠자리 얘기 나오니까 머지않아서 이 잠자리가 우아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이른가? 보고 싶어요 갑자기 잠자리가. 그리고 장필순 씨의 노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선민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6928번. 오늘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나 홀로 북촌과 서촌 시내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알찬 하루 보내고 귀가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출근 전쟁. 휴일은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러게요. 항상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쉬워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3682번. 정동진까지 둘러보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7월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강원도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계획했답니다. 바다에 발도 담궈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어요. 아, 그렇군요.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강원도 쪽 가기가 멀어지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멋진 시간 보내셨네요. 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확 떠오르고 그래요. 마침 이 노래 이금란 씨 0262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사연과 참 잘 어울리네요. 임영웅 모래알갱이.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노영실 씨가 신청하신 노래 김종환 존재의 이유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8509번으로요. 아버지 중환자실에 모셔놓고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는데 음악들이 내 가슴을 울립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조심해서 오세요. 아버님도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부자 씨, 중랑천에 양귀비 꽃과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폈다고. 예, 양귀비 꽃은 뭐 알겠는데 이름 모를 꽃들, 정말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참 많죠.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는 거겠죠. 7512번, 어머님 댁 에어컨이 고장나서 최신형으로 사드렸어요. 월드컵 시즌인데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야, 에어컨. 그거 아십니까? 월드컵 때 이런 큰 행사 있을 때 에어컨이 많이 팔린대요. 치킨이야 뭐 두 말할 거 없이 많이 팔리고요. 그렇죠? 이 에어컨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혹시 이 축구 경기 이런 거 보다가 화가 나고 막 열이 받고 막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만의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19일 멕시코전이 또 있는데 말이죠. 우리 끝까지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김학래 임철우 씨가 함께 부르는 노래죠. 내가. 전재홍 씨 0161번으로 김학래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황실이 서울 탱고 남왕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이 노래는 5921-3788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이선희 씨가 월드컵 시작하니까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난다고요. 놀이동산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놀이기구는 안 타고 응원만 했던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그날의 함성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2002년의 추억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50대인 게 참 행복해요. 2002년 월드컵을 봤잖아요. 그 후에 바로 태어난 친구들은 아, 그 감동을 못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뜨거운 함성을 함께 했잖아요. 자, 일요일 오후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7832번으로요. 강이 보이는 카페 앞에서 물멍하고 있자니 정말 평화롭습니다. 이 노래까지 들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서 신청해요. 유지연 씨의 사랑과 평화 이 노래군요. 그래요. 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3087 정은희 씨, 김기훈 씨 신청하셨죠.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이제 마치면 말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야, 이 퇴근 시간에 많이 지치잖아요. 이럴 때 들려오는 그 편안한 올드팝 그 시간을 수놓았던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가 잠시 후에 방송되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배미향 DJ님의 이 마음은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웠던 그 목소리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배미향 씨 다시 한번 저녁 스케치 마지막 방송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24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수고 많으셨어요. 배미향 DJ님 당신은 전설입니다. 자, 오늘 배미향 DJ님의 마지막 방송 저도 들으면서 퇴근할게요. 조영남 모란동백 임주빈 씨가 신청하신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 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수풀이 우거지듯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에서 우리말 벗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곁에서 나란히 발맞추어 걷는 사람을 말하죠. 지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참 아름다운 벗이었습니다. 비록 제 목소리는 이제 오늘로 멈추지만 우리가 노을 속을 거닐며 나누었던 온기,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던 삶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제 삶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노을로 남아 있을 겁니다. 늘 곁에서 저의 벗이 되어 주었던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이 저녁 산책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0: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앞서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마지못해 따라오는 것도 아닌 그저 내 옆자리에서 나란히 발맞추어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벗이라고 하죠. 보내주신 사연 중에는 퇴근길에 듣고 있다, 또 힘든 야근에, 쓸쓸한 식사 시간에, 병실에서도 듣고 있고, 또 여행길의 친구가 되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간 보내주신 사랑에 제게는 살아갈 힘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늘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의 저녁의 길벗이 되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퇴근 시간을 긴 시간 동안 동반자가 되어준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9698님 바브라 스트레이젠드 메모리 미겔 라모스 이테바스는 배상진님 정하신 곡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방학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 공항 배웅하고 돌아가는 길 노을 속에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얼마나 울면서 갔는지 지금은 그 아들 40대 초반이 돼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참 귀한 추억이었다 싶습니다. 2226님 2020년 말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처음 저녁 스케치 들으며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는데 겨울이 되면은 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주매순님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

새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노래 청하셨나요? 블루 제비스님이 청하신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몇 년 전에 통통에서 만나 함께 사진 찍고 신청곡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691님 마나탄스의 노래 Kiss and Say Goodbye. 이 곡은 남명수님도 같이 청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어디를 가든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저녁 스케치 아마 40 됐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있을 때마다 극적이며 속풀이 사연도 보냈었는데 그러셨어요. 1973 피치님 저도 20여 년을 함께 저녁 스케치 같이 했습니다. 최석원님 저는 삼수 중인 수험생인데요. 친구 덕분에 듣게 된 저녁 스케치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래도록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험생활 중에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하셨어요. 강현님도 보내주셨네요.

친구의 권유로 처음 만나게 된 저녁 스케치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의 끝, 퇴근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과 함께 기쁨도 아쉬움도 때로는 속상함도 저녁 스케치와 나누며 집으로 향했지요 하셨습니다. 천연재는 리차드 막스의 노래 Now and Forever. 여기는 수원 동수원 병원이고요. 어머니 간병 중에 있습니다. 고단하신 간호사님들하고 듣고 싶습니다 하고 임수영님의 시카고의 노래 If You Leave Me Now 였습니다. 하루 피로를 저녁 2시간 방송으로 토닥토닥 해주던 저녁 스케치인데 하셨어요. 0986님 마이클 부블의 Everything.

얼마 전에 홀로 지내시는 시어머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뵈니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깎아주시고 좋아하는 반찬도 꺼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식탁 한쪽에 놓인 약봉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을 많이 드시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나이 먹으니까 친구가 약밖에 없어.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어머니도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연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별것 아닌 전화인데도 어머니는 참 반가워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계신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삶의 길목에서 새콤쟁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래요.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맞아요. 우리와 똑같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계시죠. 언젠가는이 아니고 바로 지금 자주 찾아뵈면 최상이겠지만 살다 보면 또 그게 쉽지 않으니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 주신 새콤쟁이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아일라 그란트 마더였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0: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9: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9: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12: 파란 파도님 정하셨나요? 폴 매카트니, 셀리 러브송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쟁 같은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와 평안을 주던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3641님 엔니오 모르코나 연주 시네마 파라디소였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살던 시어머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적응을 잘 하고 계시다니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1534님 연고가 없는 곳 인천 송도를 와서 화장품 공장 알바를 끝마치고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힘들었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2619님 퇴근 시간 때로는 야근 시간 제게 늘 위로가 돼준 저녁 스케치. 중간에 혼자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2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건강하게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김또띠님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뽑지 말고 뿌려줘요 모뉴먼트 잡초만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애니아슬람의 노래 Still Life는 9779님 정하셨고요. 이어진 아미고스 바라시엠프레 호세 카르라스 사라 브라이트만 조상철님 정하신 곡입니다. 우리 아빠 건강하실 때 매일 들으시던 저녁 스케치 아프실 때도 들으시고 그래서 고마운 방송 지금은 천국에 계신 아빠 보고플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방송 하셨습니다. 이혜신님 버스를 한 지 20년 2006년부터 한겨울이 올 때면 운전이 두렵고 긴장 속에 있었는데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추억을 머금게 하는 음악들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도닥도닥 응원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셨어요. 2070님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투석 중이신 아버지를 병간호하시던 어머니가 4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두 달 동안 아프신 아버지도 돌봐야 하고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도 돌봐야 해서 나주, 대전, 분당, 서울에 사는 사형제가 춘천으로 가며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내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박은정 님이 보내주신 마이클 잭슨입니다. You are not alone.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행복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찾아 사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해지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중에 글을 이진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앨리스 쿠퍼의 노래 You and Me. 9823님 메리 호킨의 노래 도즈 오드 데이즈.

악리코마샤스의 노래 라무세플리앙 김규동님 정하셨고요. 이어진 서키드솔레의 괴레르 임정수님 정하신 곡입니다. 2000년 봄에 서울 상경에 들었으니 초창기 멤버죠. 노량진 골목에서 듣던 저녁 스케치는 제 청춘의 위안이었습니다 하셨나요. 1159님 사업 실패하고 무작정 시작한 노점. 너무 힘든 삶이었지만 우연히 접한 저녁 스케치 덕분에 견디다 보니 20년이 됐네요. 4526님 20년 전에 피부관리실 운영 중이었는데 그때 고객분이 저녁 스케치를 소개해 주셔서 듣고 있었으니 저에게는 저녁 스케치가 첫사랑이지요 하셨네. 하송이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저녁을 거닐다.

영화 여인의 향기의 명장면은 단연 탱고를 추는 장면일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노신사가 탱고가 서툰 상대를 리드하며 춤을 이어가는 장면은 보이지 않아도 그 리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런 주인공의 모습은 지난 25년간 제가 했던 이 스튜디오 안의 삶과 참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매일 저녁 스튜디오 안에서 모니터와 마이크만을 마주한 채 말을 건넸던 저는 저의 목소리와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에게 가닿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주파수를 타고 오르던 여러분의 숨소리, 사연 속에 꾹꾹 눌러 담은 눈물과 웃음, 그리고 저를 향해 보내주시던 따뜻한 시선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지 못하면서도 긴 시간 동안 완벽한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춤을 멈추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켜지던 오네오 불빛이 꺼진다고 생각하니 여인의 향기의 또 다른 대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나는 인생을 전부 경험했지. 이제는 향기밖에 남지 않았어. 매일 저녁 여러분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 청춘의 한 자락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보낸 여러 인생의 계절들. 제 인생에 가장 뜨겁고 찬란했던 전부는 바로 이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곧 저의 마이크는 꺼지겠지만 여러분의 다정한 온기와 위로, 늘 제 편이 되어주었던 사랑이 제 삶의 깊숙

깊이 베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얻었으니 지난 후 25년은 더없이 황홀한 댕고였을 테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긴 그 짙은 향기는 앞으로도 제 삶에 잔잔히 흐를 겁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 탱고 프로젝트의 보르나 카베차,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한 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지난 오랜 시간 뱀이랑의 저녁 스케치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굼베이 댄스 밴드의 알로하우의 Until We Meet Again 함께하며 헤어져야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뱀이랑의 저녁 스케치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먹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잘 쉬었다라는 말은 좀 인색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주말이 다 갔다 생각하니까 에이 뭐야 놀기라도 할걸 더 잠이라도 많이 잘걸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을 배경음악 삼아서 10시까지 뭐 걷고 또 웃고 치우고 하다 보면 잘 쉰 주일이었다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신청곡 놓친 곡들이 뭐가 있나 살피다가 강현님, 라현님, 민수님이 청해 주셨던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이 음악을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왜 그 외식을 해야 잘 먹은 게 아니고 뭐 꼭 어딜 갔다 와야 잘 논 게 아니잖아요. 미뤄둔 일하고 미뤘던 사람 만나는 것도 알고 보면 잘 쉰 하루가 아니었을까. 우리 잘 놀았네, 잘 쉬었네 하면서 주말을 배웅하면 좋겠습니다.

0: 같습니다. 또 그래야 새로운 한 주를 더 잘 마중할 수 있잖아요. 잘 쉬고 또 행복한 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멋진 음악 준비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관자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혜정님의 삼남매 부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 모두가 사랑이에요. 정해 주셨고 들국화 매일 그대와 박혜숙님 매일 행복한 동행과 함께하면서 아이 참 감미롭당 하는 기분을 가지신다고요. 고맙습니다. 7610번으로 저는요 잘 들었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행복한 동행 하기 전 저녁 스케치 마지막 방송이더라고요. 제 추억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네요. 그래요. 제 추억에도 저 김현주의 추억에도 한 페이지였고 참 멋진 선배님으로서 자리해 주셨던 저녁 스케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뭐 한번 방송이는 영원한 방송이잖아요. 저희 CBS 음악 FM에서는 뱀이양 DJ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또 어느 방송사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다시 뱀이양 DJ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청해주신 정훈입니다. 꽃밭에서 듣죠.

반갑 여행 잘하고 돌아오셨어요. 9116번으로 청해 주신 권진원 집으로 가는 길, 또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것, 구본신님 청해 주셨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나태주님의 글을 현주님이 읽어주시는데 좋던데요.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들어주셔서. 또 정미조 개여울 곽경자님, 예전에 참 많이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또 정원이 꽃밭에서 내국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 둘에 남편 버리고 혼자 여행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 2박 3일. 세계일주가 이렇게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세계일주는 안 해봤지만 묻지 않을 것 같은데요. 6497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원중 바위섬.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어 맞다.
2: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8217번으로 청해 주신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또 춘자님이 신효범 난 널 사랑해, 계속 사랑한다네요. 좋다. 또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 최영희님, 김원중 바위섬,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고요. 김성환님 청해 주신 이혜린, 늘 지금처럼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김용민입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몽골 여행 가셨군요. 정윤택님 아내와 함께 별무리 보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젠간 볼 수 있겠죠. 곧 보시겠네요. 스톤스 언젠가는 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가슴에 간직한 그 별 놓치지 말아라. 네, 나태주 시인의 글. 그리고 또 그의 생각을 엮은 책 너를 아끼며 살아라 중에서 골라봤는데 꼭 개인 소장하고 싶다 하는 분들 너를 아끼며 살아라 신청해 주세요.

출판사 더블북 출간 1주년 기념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베스트셀러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신청 받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책머리 아니 글머리에 책이라고 써서 신청하시면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한 권씩 보내드릴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이젠 랭가드 하자.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심플리 선데이 사랑해요. 최은주님 청해 주셨고 김지연님 친구와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지연님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막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화이팅! 지연님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었습니다. 최영애님이 호주에 사는 친구가 와서 요즘 같이 만나고 너무 즐거워요. 그래도 행복동은 늘 같이 합니다. 그 친구 한국에 있을 때 함께 들었던 음악들이 행복동을 통해서 타고 나와요. 그래요? 이 노래는요? 이정옥 숨어오는 바람소리 895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윤소연님, 요즘 라디오 많이 들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또 제2의 새로운 날개를 펼 수 있는 곳을 알아보셔야죠. 찾으셔야죠. 정수라 환희. 민혜경, 사랑은 이제 그만. 장성남님이 결혼 33주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후딱 결혼을 했죠. 급하셨어요. 여보, 박서정씨, 우리 서정씨가 개명 전에 홍주였어요. 엄청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홍주님, 성남님이 엄청 사랑하신대요. 또 구창모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김정민님 청해 주셨고 이정옥 숨어오는 바람소리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 3개월이 고비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저에게도 한계가 온 듯해요. 그래도 6개월은 버텨야죠. 새로운 다짐으로 음악과 함께 한 주를 또 준비합니다. 그럼요. 버텨보셔야죠. 6850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범학 마음의 거리.

0: 좀 어수선하네요. DJ들도 어수선해요. 그동안 3년 넘게 행복한 동행의 대장으로 캡틴으로 자리를 지켜주신 김종원 프로듀서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만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김종원 프로듀서랑 안녕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상우 슬픈 그림 같은 사랑 혜신님 청해 주셨고 이범학 마음의 거리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인 마르세유에서 세탁 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우는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강기.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하면 하하이.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그동안 행복한 동행과 함께 해주신 김정은 프로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과 함께 자리 이동을 하게 됐어요. 내일부터는 오후 4시 박승화 씨와 함께 김정은 프로듀서를 여러분은 또 만날 겁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애쓰셨다고 큰 박수 보내주실 거라 믿으면서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김동률 감사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물쇠 중에 숫자 3개나 4개가 정확히 맞아야만 열리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미리 정한 숫자를 입력해두는 건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꿈쩍도 하지 않죠. 자물쇠에게 거의 맞췄으니까 이제 그만 열어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서 당겨도 억지로 재촉해도 다 맞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또 닫히는 순간을 보면 진심, 공감, 신뢰 이런 것들이 모두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열리곤 합니다. 사람 사이의 일도 서두른다고 또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맞춰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해가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

6월 14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윤도현, 이소은, 마음을 다해 부르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 휴일 편안히 잘 보내셨나요? 평일에는 못다한 일도 하고 미뤄둔 만남도 가지면서 나름 바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기분 좋게 만났다가도 생각지 못한 말에 서운해지거나 또 괜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물쇠 숫자를 맞춰가듯이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그리고 유재하의 지난 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직장이지만 하루하루 배우며 실수하며 그러고 있네요. 내일은 또 더 잘해내리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바비님 보내주셨어요. 한 달 가장 힘든 시기를 잘 지나오셨네요. 무엇보다 하루하루 배우며 실수하며 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실수를 그냥 실수로 그냥 자책하면서 넘기지 않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돌아오는 한 주는 더 멋지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오늘은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했어요. 어느새 휴일의 끝자락에 서 있으니 아쉽기도 하고 꿈은 잘 듣습니다. 2037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5910번으로는 주말의 끝에서 많이 좋아하는 사람과 나란히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내일 또 출근할 생각에 힘이 빠지지만 들으면서 힘내고 싶어요. 확실히 토요일 사연과 일요일 사연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훨씬 차분하고 가라앉은 느낌. 생각보다 더 좋은 한 주가 될 거예요. 542번으로 청해 주신 조규만의 노래입니다. 다 줄 거야. 그리고 장현주의 여가까지 이어드릴게요.

거북이의 비행기 그리고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서한님, 며칠 전 응급실에 구급차를 타고 실려 갔다 왔습니다. 물 많이 드세요. 저 요로결석이래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과호흡이 와서 산소마스크까지 썼던 날이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집에서 잘 듣고 있어. 감사한 밤입니다. 잘 들을게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게 굉장히 괴롭다고 엄청난 통증이란 얘기를 주변에서 듣긴 했는데 실제로 겪으면 몇 배의 고통이겠죠. 물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서아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고망주님은 결혼기념일이라 남편 임상철님과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새싹 청취자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남편분 성함은 임상철님. 그리고 우리 구몽님은 고망주님 닉네임으로 보내셨는데요. 결혼기념을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6911번으로는 딸이 한 바퀴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집 근처 돌고 있어요. 우리 딸 참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있네요. 토닥토닥 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평소에도 자주 하긴 하지만 고생했어 우리 딸 보내주셨네요. 에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는 유아리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KCM의 노래 흑백사진, 노을의 노래 붙잡고도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릴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클래식화의 춤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작업들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이디님, 저 12년 다닌 학원을 퇴직합니다. 결정 내리기까지 고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잠 못 자고 힘들었죠. 그래도 결정하고 나서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잘할 수 있겠죠? 네, 이미 하이디님 안에 답이 있어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12년 묵묵하게 걸어오신 그 시간도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 내리기까지의 그 시간도 모두 애쓰셨어요. 이제는 나를 믿어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길 끝에, 이 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 보시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 드릴게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어요. 3046번으로도 청해주신 노래였네요. G.O.D의 길.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신승은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이었습니다. 예블리님, 언니 저희 아버지는 시민의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시는 안산 화성을 오가는 123번 버스기사이세요.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운행 중이실 땐 늘 CBS 라디오와 함께 하신다 하셔서 글 남깁니다. 평소에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못난 딸이에요. 라디오에 힘을 빌려 고백해봅니다. 아빠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딸 예서. 아버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마음 표현을 안 한다고 마음이 작거나 한 건 아닌데 이게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뱉어볼수록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듣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도 애쓰셨어요. 1018번으로는 야근 오늘도 하고 택시 불러 가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꾸물꿈을 틀어놓으셨어요. 덕분에 너무 고했던 퇴근길이 도란도란 훈풍 부는 귀갓길로 바뀌었네요. 최현수 기사님 늦은 밤 집까지 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우연히 만난 한승객이 보냅니다.

날씨가 있는 일요일. 전주 김사인. 자전거를 끌고 여름 저녁 천변길을 슬슬 걷는 것은 다소 상쾌한 일. 뚝방 끝 화순집 앞에 닿으면 찌뿌둥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모가리탕에 소주 한 흡쯤은 해야 하리. 그러나 슬쩍 피해가고 싶다. 오늘은 물가에 내려가 버들치나 찾아보다가 추한 척 불어 비틀거리며 돌아간다. 썩 좋다. 저녁빛에 자글거리는 버드나무 잎새를 풀어헤친 앞자락으로 다가드는 매끄러운 바람. 발바닥은 땅에 착 붙는다. 어깨도 허리도 기분이 좋은지 건들거린다. 배도 든든하고 편하다. 뒷골목 그늘 너머로 오종종한 나날들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여기는 전주 천변. 늦여름 바람도 물도 맑았고 길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버드나무길. 이런 저녁 북극성에 사는 친구 하나쯤 배가 단단한 당나귀를 눌러타고 놀러오지 않을라. 그러면 나는 국일집 지나 황금슈퍼 앞쯤에서 그 일에 마중하는 거지. 그는 나귀를 타고 나는 바퀴가 자글자글 소리내며 그르는 자전거를 끌고 껄껄껄껄껄 웃으며 교동 언덕 대청 넓은 내 집으로 함께 오르는 거지. 바람 좋은 저녁.

0: 자전거를 끌고 여름 저녁 천변길을 슬슬 걷는 것은 다소 상쾌한 일. 첫 줄에서부터 이미 여름밤의 정취가 다가왔네요. 그저 바람 좋은 저녁길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아, 행복이라는 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소소한 기쁨이구나. 알게 되죠. 살다 보면 앞이 막막해지는 순간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휴일 보내셨기를 바라보고요. 시가 있는 일요일 김사인 시인의 전주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노래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박혜경의 레몬트리 그리고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어드렸습니다. 4420님 오늘 길을 걷다 뒤에서 누군가 아주 반갑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환하게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계신 분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아주 심각하게 통화를 하시는 중이었어요. 너무 민망해서 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도 바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그런 경험 많이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분이 계속 말을 걸어서 답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통화를 하고 있었다거나, 저 멀리서 뭐 누군가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와서 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내 뒤에 있던 사람한테 말을 걸려고 했던 거였다던가, 뭐 그런 비슷한 상황들 꽤 많이 만나곤 하죠. 네, 그분은 아마 전혀 눈치도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914번으로는 책장을 좀 오랜만에 정리하다가 예전에 읽던 소설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중간쯤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이 있어서 잠시 멈춰서 가만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는 참 공감하며 읽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책상 위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조만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선우정아 나란 걷자, 폴킴의 초록빛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 오늘 마지막 곡 내래의 노래입니다. 굿나잇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0: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펠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빵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존 메이어, You are gonna live forever in me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예고됐던 이별인데도 이렇게 입을 떼기가 어렵네요. 오늘이 여러분과 시작하는 밤에서 만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3년 9월 가을에 만나서 천일 남짓한 시간. 매일 어떤 곡들 같이 들을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곡들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하루가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끝과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주신 시간들, 나누어주신 마음, 부어주신 그 사랑 잊지 못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작하는 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종방 예고 드리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듣고만 있었다고 처음으로 사연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방송으로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그 마음 다 읽고 받고 또 마음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또 다행이었네요.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이 시간에는 이지현 프로듀서가 선곡하는 한밤의 음반가게 BGM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고요.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최강의 영화 음악이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저는 떠나지만 좋은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옆 채널로 자리를 옮겨서요. 오전 11시 5분에 백원경의 랄랄라 가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혹시나 낮에 생각나시는 분들 또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그리고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나눌게요. 잠깐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오늘은 이 곡 듣는데 정말 울컥하네요. Maroon 5, Memories였고요. Ellie Goulding, How Long Will I Love You 전해드렸습니다. 다래요님, 여긴 대구 새벽시장 오랜 시간 같이 했었는데 이별이라니요. 앞으로 어떡하죠? 다래요님, 처음 사연 주셨는데 대구 새벽시장에서 듣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라일락님은 새벽에 학위 논문 쓰면서 잘 듣고 있었는데 낮 시간대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새벽 감성이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 같은 이 깊은 밤에 깨어서 같이 음악 듣는 이 느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시밤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그 감성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정도 더 깊이 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시간에는 부모님과 또는 자녀와 듣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셨어요. 빵집 아가님, 라디오 사연 처음 작성해보는 아빠 아이디 빌려서 몰래 적어보는 딸입니다. 아빠와 같이 퇴근하면서 들으면서 세대가 무색할 정도로 서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면서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용기 내어 사연 작성해 봅니다.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간대로 가셔도 아빠와 함께 들으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싶네요. 아빠와의 간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밤이 또 빵집 아가님에게는 그런 시간이었군요.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아빠에게 사연 보내신 분 또 계세요. 시작하는 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예온님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항상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계시는 저희 아빠에게 사연을 보냅니다. 원경님의 시작하는 밤이 그만한다는 소리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매일 치킨집 마감하느라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세요.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인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아빠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도 할 수 있었어요. 당연하게 누렸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빠의 늦은 밤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더 많이 노력해서 아빠가 조금은 편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할게요. 아빠 사랑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하시면서 옥상 달빛의 노래 청하셨는데요. 마음에 쓰는 편지 이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부모님께 보내는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기억해줘요.

8363번님 정하신 이글스의 새드카페였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새드카페가 된 것처럼 이별을 이야기하자니 어떤 곡을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또 함께 나눈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같이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765번님, 40대 가장입니다. 매일 일 마치고 12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면서 잔잔하게 마음을 울려주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쉽네요. 처음 보낸 문자가 마지막이 되니 일찍 참여를 할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늘 퇴근길에 힘을 주던 DJ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늘 이 시간 조용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765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3422번님, 시작하는 밤과 함께 사랑하는 이와 작업실에서 들으면서 사랑하게 되고 지금도 같이 전시 준비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앞두고 있는 이번 전시 시작하는 밤처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요. 늘 좋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마음 가득 응원합니다. 시작하는 밤과 함께 준비하셨으니까 전시하시면서도 시작하는 밤 추억해 주실 것 같네요. 342번님께도 커피 한 잔 전할게요. 딸과 함께 산책하며 원경님 목소리 듣던

시간들이 그립네요. 딸은 독립해 나가서 직장 다니고 있어서 이제는 밤에 산책을 안 나갑니다. 새로운 방송 응원할게요.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할 거라고 응원해 주셔서 저도 막 힘나는 거 있죠. 사실 긴장도 많이 되거든요. 정반대 시간으로 가려니. 8817번님, 매일 치열한 하루 보내고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충전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행복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8817번님의 하루의 끝 그리고 시작을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6661번으로 청하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

영화 졸업 OST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 그리고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였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시간 원경님의 목소리도 흐르는 음악도 좋아해요. DJ로 또 만나기를 기다릴게요. 4099번님 택시기사라서 매번 손님이 타고 계셔서 문자를 못 보내다가 손님 안 계실 때 문자를 보냅니다. 저의 근무시간 늘 함께했는데 폐지된다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음악, 부드러운 목소리 너무 감사했습니다. 6084번님 고맙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정말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밤에 택시 타면 꼭 시작하는 밤 나온다고 많이 알려줬거든요. 8335번님도 숨어있던 애청자 택시기사입니다. 좋은 선곡, 따뜻한 목소리 감사했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늘 안전운행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8335번님께 커피 한잔 전할게요. 7877번님 저에게서 시밤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들른 집 근처 24시 우동 짜장집이었어요. 덤으로 따뜻한 사장님의 위로의 한마디까지 들을 수 있었죠. 그랬던 시밤이 앞으로는 주인 없는 24시 무인 라면 가게로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몸에 허기야 채울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허기는 이제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작하는 밤을 선곡 맛집으로 만들어주시고

안드레아 보첼리,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지미 폰타나, 일몬도였습니다. 홍차 군주님, 시밤은 터너의 그림 같은 바다에 떠있는 부표 같은 방송이었어요.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되는 바다처럼 힘든 시기에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데 돌려드릴 방법이 없네요. 랄랄라에 가서 막춤이라도 열심히 추러 갈게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시작하는 바 함께하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돌려드리지 못해서 제가 송구한 마음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107번님, 운행을 잠시 멈추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릴 문자를 보내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택시기사 생활을 한 지 1년 4개월 동안 제 삶의 한 부분이었던 원경님을 보내게 되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가시더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밤 새벽반으로 돌아오실 날까지 이 시간 이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스텔라를 위한 협주곡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이 곡 1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2부로 같이 가시죠.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And the difference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첫날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까요?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제이미 칼럼 What a Difference a Day Made였습니다. 제가 이 곡 참 좋아해서 종종 들려드렸었죠. 코스모스님께서요. 제 와이프가 소개해줘서 시작하는 밤을 듣게 된 청취자입니다. 남자라서 말주변이 별로 없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어요. 글 한번 진심으로 남기고 싶어서 엄청 용기 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은 제 인생 최고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최고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저인데 이렇게 최고라고 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 시간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로라 피스의 I will wait for you, 토니 베넷, The Good Life 였습니다. 나이키 187님, 누구에게는 휴식을, 누군가에겐 일할 때 희망을, 누군가에게 목소리로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다시 만날 날이 더 기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이맘님, 지인 소개로 원경님의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 음악 들으면서 배달일 시작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라니 너무 아쉬워서 잠시 일을 멈추고 시간 내어 사연 보냅니다. 그동안 밤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셨군요. 이렇게 인사 나누네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제가 평소보다 사연 속에도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괜찮죠? 6847번님께서 꿈음에 이어 시작하는 밤 잘 듣고 있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오전에 방송하는 김윤주의 랄랄라에서도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더라고요. 김윤주 아나운서가 원경님이 CBS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혹 웃기기도 한다고. 방송 들으며 차분한 목소리여서 웃길 것 같은 이미지는 없었는데 김윤주의 랄랄라는 웃음이 묻어나는 사연과 내용이 많아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일 예쁘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간혹 웃기진 않고 자주 웃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지 궁금하시다면 11시 5분에 찾아와 주십시오. 기다릴게요. 이승환의 천일 동안 많이들 청하셨어요. 시작하는 밤 천일 남짓 함께 했잖아요. 0692번님, 천일 동안 매일 밤 같이 보냈습니다. 원경 씨 덕분에 행복한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항상 어디 있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3526번님도 시밤과 함께 천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고 이승환의 천일 동안 청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저희 시작하는 밤 2부 시작할 때 로고송 부른 목소리예요. 싱어송라이터 윤지은의 노래 내 하루를 줄래요.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세 곡 듣죠.

레알라 하바스의 목소리로 스테리 스테리 나이셨고요. 앞서 들은 곡 콜드플레이 옐로우 임 빅토리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올드재즈에서의 원경님을 좋아라 해서 시밤도 함께 했어요. 너무 아쉽게 헤어지네요. 원경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새벽을 맞이했던 날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 오래오래 잊지 못할 거예요. 3152번님은 939만 저장되었던 라디오에 오늘 981도 함께 저장했어요. 원경님 덕분에 라디오도 구매했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해요. 아, 든든합니다. 7122번님도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큰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4년여 피곤해지든 내 1시간 퇴근 시간의 동반자였는데 출근 시간인 11시대로 옮기신다니. 그런데 이 시간대에 맞춤 목소리였는데 한낮에는 어떤 분위기이실까요? 피터팬님도 매일 밤 자정에 잠자기 전에 듣는 방송인데 시간대를 옮기신다니 묘한 느낌이네요. 이 방송의 묘미라면 밤에 어울리는 원경님의 목소리와 이 시간에 녹아드는 생소한 좋은 노래였는데 고마웠어요. 최근에 알게 된 거, 원경님이 1인 3역이었다는 거. 선곡 최고. 낮 시간이라 랄랄라는 잘 못 들을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동안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가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감성, 이런 느낌은 아니겠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떠나는 발걸음이 참 무겁네요. 지난 주말에 하차 소식, 프로그램 중방 소식 전해드리고 나서부터 이 곡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아껴두었어요. 제시카 굿바이.

제시카 굿바이 저니의 오픈 암스였습니다. 고유한 소음님께서요. 이 시간에 못 만나는

오래오래 간직하기로 해요.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언젠가 웃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하루의 시작과 끝 모든 날들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이 있는 바로 그날 하루에 서둘러 끝내는 것, 당일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그날에 모두 해버리는 거죠. 당일에 시작하고 당일에 끝낼 수 있으니 부담 없고 가뿐하고 더 즐길 수 있는데요. 여행이나 고향에 다녀오는 일도 그렇고요. 마음먹었던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거나 미뤄뒀던 방 청소를 끝내는 것도 당일에 모두 해버릴 수 있죠.

시작과 끝이 같은 날에 있으니 부담은 줄어들고 성취감이나 해방감은 더 빨리 찾아오죠. 내일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날 하루에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을 좋아하듯 당일에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의 행복도 당일치기로 확실하게 누려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모던 타임즈 가운데 스마일, 넷 킹 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이 오히려 홀가분한 자유를 주기도 하죠. 당일치기 여행처럼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낼 수 있는 일 하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되죠. 미뤄뒀던 책 한 챕터, 뭐 오래 못했던 산책, 보내지 못했던 연락 한 통. 오늘 안에 완성하는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꽤 뿌듯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오늘 당일치기는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도시번호 957 가운데 네 번째 곡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마티아스 괴르네의 바리톤의 음성 그리고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005번님 사연입니다. 비록 목 늘어난 티셔츠에 꼼줄바지 입고 있지만 레드 카펫도 깔고 오전 9시가 되길 기돌리며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마중하는 귀염둥이 애청자 출석 체크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귀여우셔라. 목 늘어난 티셔츠에 고무줄바지 너무 귀엽네요. 레드 카펫도 까신 거죠. 아, 이렇게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중해 주셨으니까 좋은 음악들로 보답할게요. 이어지는 곡은요. 집시 바이올린 헨리 맨슨이가 지휘하는 헨리 맨슨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집시 바이올린 보내드렸습니다. 헨리 맨스니가 지휘하는 헨리 맨스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527번님 사연인데요. 아들이 데살로니키로 출장 갔다가 10일 만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 행복하게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데살로니키, 테살로니키인가요? 그리스의 제2도시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설명해 주셨네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리스 가보긴 했는데 아테네에서 제가 아테네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연주 끝나고 크레타 섬으로 놀러 가서 한 이틀 푹 쉬고 왔었습니다. 크레타 섬, 산토리니 섬. 아유, 정말 꿈 같은 그런 곳이죠. 오랫동안 못 갔는데 그립습니다. 테살로니키는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열흘 만에 돌아오시면 또 사진도 함께 보시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써내려간 가장 솔직한 자서전이다. 눈, 코, 입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지언정 그 위에 그려지는 표정의 지문과 세월의 필적은 오롯이 본인만이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감명 깊게 본 얼굴은 우리 할머니 얼굴이었다. 할머니 얼굴은 마치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처럼 굵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미간의 주름은 세월의 끈기 있는 인내를, 눈꼬리의 잔주름은 수많은 웃음과 눈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고된 노동과 가족을 향한 헌신, 그런데도 잃지 않은 따스한 연민만이 은은한 후광처럼 감돌았다. 할머니 얼굴은 아름답다기보다 고결하셨다. 그 고결함은 할머니가 살아오신 궤적, 즉 삶의 자세가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빚어낸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 집은 대농가였기에 농사철이면 늘 밥을 많이 지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이웃들은 끼니를 굶는 일이 흔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남다르게 결단력이 있는 행동을 하셨다. 장독대 옆 부엌에서 막 지은 따뜻한 밥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해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남을 돕는다는 행위는 얼굴에 새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조각술이다. 그 얼굴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 배품의 미학을 완성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헌칠하심은 단지 육체적 높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품위의 높이였음을 나는 그 여유로운 모습에서 보았다.

얼굴은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혹은 과거에 겪어냈던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 얼굴의 생김새를 재단하고 싶지 않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목구비가 아닌 표정과 첫인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 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되는 허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타인에게 어떤 마음을 써왔는지에 대한 축약된 결과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여유로울수록 그 긍정적인 힘은 눈빛을 맑게 하고 입꼬리를 부드럽게 만든다.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새겨진 깊고 굵은 주름살이 후회나 원망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의 기록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얼굴은 곧 내가 살아온 이야기이며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얼굴에 자서전을 쓰고 있다. 당신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쓰이고 있는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습니다. 뮤지컬 캣츠 가운데 메모리,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주엘시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1938년생 작가 이황연의 수필집 일곱 번째 무지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얼굴은 내가 쓰는 자서전이라는 표현 참 깊이 공감이 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얼굴에 담기는 것 같아요. 저자의 할머니처럼 고된 삶 속에서도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솥을 나눠주던 그 마음이 얼굴에 고결함으로 새겨졌다는 이야기 참 마음에 남죠. 나의 얼굴 자서전은 지금 어떻게 채워지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하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 가서 서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결국 내 얼굴의 다음 페이지가 될 테니까요. 주름 생기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특히 웃으면서 생긴 주름은 인상을 더 좋게 만들잖아요. 억지로 막 잡아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짜증스러운 주름은 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짜증내지 마시고 웃음으로 얼굴에 예쁜 주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사탕님 사연 주셨습니다. 직장 다니다 몇 달 쉴 기회가 와서 커피 마시며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매일 기다려집니다. 공연도 가야겠어요. 듣기만 하다 처음 글 올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다 처음 글을 올리신다는 분 만나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나랑은 서로 소통이 없었지만 또 조용히 듣고 계신 분이 또 여기 계셨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소통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종종 소식 보내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성자들의 행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아유, 앉아서 음악 듣는데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이 나네요. 성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아마 계속 흥겨움이 이어질 것 같네요. 오늘은 12번 D단추 프레스토를 듣습니다. 이 제목 옆에 적힌 프레스토라는 템포 지시처럼 오늘 들으실 무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와 강렬한 에너지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빠르게라는 템포 기호가 뭐 알레그로부터 시작해서 비바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스토는 그 중에 가장 빠른 템포입니다. 매우 매우 빠른 곡입니다. 짧은 곡이지만 또 쉼 없이 몰아치는 리듬과 순간순간 번뜩이는 악상 변화 속에서 또 험가리 춤곡 특유의 열정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마치 무도회장의 열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작품이죠. 자,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까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2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12번 디단초 프레스토 보내드렸고요. 앞서 들으셨던 버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피아노 곡으로 들으셨는데 라베크 자메의 피아노 4핸즈 연주였습니다. 참 이 전곡 감상이 저는 좋은 게 이 헝가리 무곡 한 7번, 8번까지 듣는 동안 들으면 아 이 곡, 아 이 곡 하면서 듣다가 뒤로 오니까 처음 듣는 곡 같은 그런 생소한 곡이 나오거든요. 아, 참 이렇게 좋은 곡들이 앞에 있는 유명한 애들한테 가려져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12번도 저한테 좀 생소한 곡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베로니카 님이 사연 주셨어요. 이번 주일도 남편과 함께 강화도 갑곳 성지에 가고 있어요. 갈 때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답니다. 저는 집중해서 무슨 일이든 할 때마다 클래식을 들으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 교회나 밖으로 나들이 갈 때 제가 꼭 듣자고 합니다. 쇼팽의 녹턴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야, 아,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주일에 남편과 함께 강화도 갑곳 성지. 좋아요. 쇼팽 노턴 신청하셨으니까 들려드리는데 아까 전에 제가 헝가리 무곡 들으면서 유명한 애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던 숨겨진 아이를 들려드렸잖아요. 녹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좋은 녹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유명한 애들이 몇 명이 앞에 떡 맞고 있어가지고 뒤에서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역시 또 12번이네요. 지장조 작품번호 37-2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녹턴 12번 G장조 오프스 37의 2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녹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깊이 애정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녹턴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곡만 찾아 들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안 듣던 곡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아이 왜 친숙한 곡 안 들려주고 맨날 이렇게 생소한 곡 들려줘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메인 테마죠. 이 곡을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메인 테마를 아쿠아랄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옛날 영화죠. 데어 트리테만 제3의 사나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쫙 가로수길로 가는 장면인데 그 가로수길 찍은 곳이 바로 비엔나거든요. 비엔나의 중앙묘지에 있는 가로수길인데 거기 갈 때마다 아, 그 영화 떠올리면서 그 가로수길을 걷곤 했거든요. 예전에 망고 아빠님이 제 쇼팽에치드 음반 자켓 사진을 보고서 좀 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자켓 사진을 그곳에서 찍었답니다. 음악 듣는데 그 생각까지 또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56, Ich stehe mit einem Fuß in Grabe, 무덤에 한 발을 딛고 서있도다, 아리오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피아노 최정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전 사랑의 꿈 하면은 프란츠 리스트가 쓴 리베스트라움 사랑의 꿈이 떠오르는데 같은 제목의 이런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 있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망고레이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 망고레이 숲속의 꿈이라는 곡을 아당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늘 제목이 이게 망고의 꿈이었던가 고래의 꿈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리곤 하는데 작곡가 이름이 망고레고요. 제목은 숲속의 꿈입니다. 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0705번님 사연입니다. 조금 일찍 나와 전철 대신 버스 탑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바깥 풍경을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밀리지 않으면 버스가 좋죠. 밀릴 때는 뭐 빨리 가는 지하철이 좋지만 바깥을 좀 보면서 차가 좀 뚫릴 때는 저도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좋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엘버트 헤이 멜러스 음악입니다. 주기도문.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죠. 뭐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멜로디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인 음악이지만 그래도 가사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드레 보첼리의 은혜로운 음성으로 듣습니다.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 보첼리의 노래였습니다. 하, 정말 이 곡은 들으면 참 벅차올라요. 9573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요즘 듣기만 하다 오랜만에 소식 보냅니다. 병원 가서 출산 예정일 잡고 왔어요. 2주 뒤에 제가 엄마가 된다니 좀 설레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질환이 있어 임신 기간 중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정원님과 매일 아침 함께한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힘이 많이 됐어요. 당분간 연주회는 못 가서 너무 아쉽지만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소식 전할게요 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2주 뒤에 엄마가 되시니 얼마나 지금 설레실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그 발차기하고 태동 느껴지고 이럴 때 그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보고 싶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편하게 고생 없이 순산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도 이쁘게 만나시고 또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종종 소식 남겨주십시오. 태교는 아당과 함께. 이어지는 곡은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파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스 티로트와 바리톤 토마스 샘슨이 함께 노래하고요. 프란츠 벨자뮤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바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스 틸로트의 노래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함께 노래했고요. 프란츠 벨저멜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룰루랄라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개촌 클래식 축제에 다녀왔어요. 야외에서 느껴보는 음악들이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초록초록한 나무를 배경으로 크고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에 조명이 집중되고 벌레들조차 조명을 받아 반딧불이 같기도 언뜻 흩날리는 꽃잎들 같기도 해 몽환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언젠가는 정원님도 여기서 뵐 수 있는 그날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개촌 다녀오셨군요. 저도 다녀왔었어요. 그 개촌에서 제가 기억하는 개촌 클래식축제 아름답지만 완전 땡볕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다 못해서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이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그 땡볕을 받으면서 서 있었고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막 머리 정수리가 익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월광을 연주했는데요. 월광이 아니라 일광이었죠. 아,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길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프레정조 황제 어제 1악장 길게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무려 2악장과 3악장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 3악장을 합친 게 또 1악장 혼자의 길이보다는 살짝 짧아요.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에서 아타카로 이어지는 3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김정원의 피아노 그리고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라이브 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 플랫 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과 3악장을 김정원의 피아노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이브 음원이었는데요. 2악장에서 3악장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편집되어 있는 버전이었어요. 2악장으로 딱 끝내고 바로 3악장으로 시작되는 그런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예술의전당에서 했던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했었는데 벌써 몇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5746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시작한 지 4년이네요. 이젠 클래식 문외한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야, 아유, 뿌듯합니다. 문외한 아니시죠? 자, 다음 곡, 아름다운 곡 함께 들으시죠. 마누엘 폰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원래는 아름다운 보컬 음악인데 이 곡을 야샤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올린 편곡을 더 좋아합니다. 바이올린 조슈아 베리 연주하고요.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이 바이올린 선율은 어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활로 현을 켜면서 또 한 손으로는 지판으로 음정을 짚고 비브라토도 하고 글리산도도 하고, 이렇게 비브라토는 손 떠는 거, 그리고 글리산도는 밴딩 하듯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 피아노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부러워요. 너무나 매력적이죠. 퐁세이 에스트렐리타, 마누엘 퐁세이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곡이었고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타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호페 바이올린과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주연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한 줄에 다 담지 못한 그늘까지도 주님 손으로 품어주소서. 주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 믿는 형제들. 221장 찬송입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유창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의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 위로하며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같이 되기를. 안양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권성순의 음성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명지홀리 보이스의 찬양 믿음으로 가리라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예수 넓은 품에 이요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박운성 님께서 청해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박영수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글리 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연평한 조찬미의 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찬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

0: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황병덕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 감사해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사랑이야기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5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은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와 목적,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은 하갈은 이집트 출신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한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고 위기감을 느낀 주인 사라에 의해 학대를 받게 되고 결국 하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도망치는 종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하갈과 그의 자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 자손을 통해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이제 그녀의 정체성은 학대를 피해 도망치는 종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주체적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라에게로 돌아가 종으로서 다시 복종하며 살게 되겠지만 그녀는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당당히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에 매이지 않고 고통 너머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김혜선의 찬양이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샬롬 규님께서 정하신 말씀 앞에서 위드갓의 찬양으로 듣고요. 제이어스의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이 세대가 자신들의 믿음을 해체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헌신과 희생이 깃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AJ 수어보다의 의심 후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손과 발로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성 서울 코럴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예수 대문 밖에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음

끝곡은 제니 천사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하나님 예라 모십의 찬양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립니다. 언제 들어도 그리 반갑지 않은 소리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소리는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세상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 잊지 말라고. 고단하겠지만 떨치고 일어나 오늘을 살아보자고 대신 말해주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이 끝난 월요일 아침이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함과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오늘도 여러분의 다정한 아침 동행인이 되드리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사이버대에서
1: 쏙! 실력자!
2: 나의 꿈을 쏙! 실력 발휘 쏴!
1: 쏙! 실력자!
2: 내 실력이 쏙! 실전으로 쏴!
1: 쏴!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0: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곡도 저희 영혼에 주시는 응원과 같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에서 듣고 다시 찾아듣는 곡이라고. 그래요, 들풀님.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메들리였습니다. 신나는 보혈 찬송 메들리죠.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되게 있으면. 6월 15일 월요일 아침 게시판 보니까 간밤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들이 있네요. 농사짓는 분들 그동안 가물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흡족할 만큼의 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시름 놓으셨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말은 어떠셨을까? 또 월요일 아침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평안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표준 FM과 음악 FM, 레인보우의 조이보유까지 세 개의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고란초님 신청곡,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주말에 친정의 시댁에 바빴습니다. 해마다 요맘때면 시댁에 가서 매실 따다 매실청 합니다. 새벽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매실청 담가야 해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스마일님. 아유, 매실에 둘러싸여 계시는데요. 주말에도 매실 따느라 바쁘셨고 오늘은 출근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또 퇴근 후에 매실 청 담가야 하고 마트 가서 저도 초록에 동글동글 매실 쌓여 있는 거 보며 아, 그래, 6월 매실의 계절이 왔구나 실감했습니다. 불꽃님, 어제 내린 소나기로 경운기 물 푸는 소리는 사라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흐르는 찬양이 들녘을 꽉 채우는 아침 산책길이 흥겹네요. 바람은 차갑고 짙은 안개 낀 산책길 너머에는 예수께서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계신 듯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항상 듣고 싶은 곡으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어요. 풀꽃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팀워크가 빚어내는 90분간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득점을 올린다 해도 수비가 무너져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한다면 승리할 수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상이 인정하는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죄의 유혹을 막아내지 못하고 영적 수비에 실패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경기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점수를 앞서고 있다는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끄는 이른바 침대 축구는 관중의 야유를 자아냅니다. 성도들 역시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한 품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축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료 휘슬이 울리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공을 찰 수 없습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기 시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존재하니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뛰고 영적 수비를 굳건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I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였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자리 3517 쓰시는 분, 와, 매년 딸이 생일에 강아지들과 함께 펜션에서 옥돔 미역국을 끓여주는데요. 올해도 초당 옥수수, 명란 솥밥이랑 포천 떡갈비로 한상 차림받고 양평에 수영장 있는 펜션에서 아침 명상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수멍을 하고 있습니다. 수멍,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다 보는 거 수멍이에요. 명상하면서 자축 신청곡으로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신청합니다. 딸, 나에게 있어 소중한 제일 비싼 선물이 바로 너야. 고맙다. 예, 아유, 우리 따님은 비싼 정도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죠. 너무 귀중하고 귀중한 존재. 따님이 혹시 요리사인가요? 어머니께 생신상에 옥돔 미역국에 초당 옥수수 명란 솥밥을 게다가 또 포천 떡갈비까지 올려드리는 따님이 이 세상에 있다니. 축하드리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민병우님 들어주세요.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월 15일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필균 시인의 6월의 달력이란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서 6월달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해의 허리가 접히는 달, 계절의 반이 접히는 달이 6월이다.

낯선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익숙한 풍경도 있어야 좀 적응하기가 수월하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익숙함의 중심을 잘 지키겠습니다. 애청자 분들께서도 계속 CBS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 음악이 주는 행복,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오늘 1부 끝곡입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마트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오늘의 기분에 맞는 노래를 골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같은 길도 어떤 음악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되잖아요. 어차피 가야 하는 출근길이라면 좀 더 신나게, 좀 더 내 취향대로 가는 것도 좋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박자 맞춰보는 거 어떠세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대의 출근길 파트너가 되드릴게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날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첫 곡은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고요. 오늘부터 그대들과 매일 아침 만나게 된 행복한 DJ입니다. 머털도사님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10여 년 전에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뵀었는데요. 하셨네요. 그쵸. 아주 오래전에 열만을 제가 진행했었는데 진짜 오래 시간이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은 좀 낯설다. 넌 누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친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하게 저를 부르실 수 있도록 애칭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는 주디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김윤주의 주디. 주디가 되어서 친근하게 그대들에게 다가설게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마음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Sixpence Under Richer의 There She Goes, KT Tunstall, Suddenly I See. C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 저는 오늘부터 함께하고 있는 김윤주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일영호님, 주디, 용신님처럼 최소 19년 부탁드립니다. 하하, 각각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와, 19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 엄청난 일을 김용신 아나운서가 해냈지만, 와, 저도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9년을 새벽부터 수고해 준 김용신 아나운서는 오늘부터 CBS 음악 FM에서 저녁 6시에 방송해요. 많은 응원과 관심도 또 부탁드립니다. 삼성사님은 K-POP도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은 기존과 달리 팝 아니고 가요와 팝 모두 들으실 수 있는 방송으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요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코너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좀 달라졌네? 이건 좀 바뀌었네? 하는 거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오늘부터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기상청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생생한 그날의 날씨 정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날씨 알아볼게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김수진 리포터는 제가 CBS에서 방송하는

0: 10여 년 동안 거의 매일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1: 네, 이렇게 그대 아침에서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저희가.
0: 우리 앞으로 친해져 봐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김윤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그대 아침처럼 오늘도 아침 공기는 무척 상쾌하고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소나기로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서 오늘 아침 강원도와 충남,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껴있기 때문에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과 전주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1도, 춘천과 대구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보험처럼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20도, 부산은 22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모기 사냥꾼님이 새롭게 개편된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가요 첫 곡은 과연 뭘지 몹시 궁금합니다. 유솜님도 첫 곡 가요로 출발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그대와 여는 아침 음악 선곡이 들으신 대로 오늘부터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팝송만 들을 수 있으셨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가요와 팝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오신 분들이 가요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0691 마녀삐아님 외에 많은 분들 청해 주신 김동률의 출발 들었고요. 이어서 가호의 시작 폴클루니 빅마블님 외에 많은 분들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괜찮았죠? 살짝 낯설기도 한데 그래도 차차 귀에 익은 가요들 또 좋은 팝과 함께 잘 버무려 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6076님과 함께 들을게요. 민들레 우효의 노래예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벼락시켄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6076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우효의 민들레. 6076님, 3교대 워킹맘입니다. 고1 막내가 낯선 고등학교에서 친구가 없어 힘들어해서 옆에서 보기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딸과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 한 명 새로 사귈 수 있게 인주 씨가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우리 방금 들은 노래들처럼 기쁨 뒤에 자연스럽게 슬픔이 오고 또 그 뒤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오듯이 우리 따님의 외로움 뒤에 또 좋은 친구를 만나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이 꼭 찾아오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셔츠엔 어떤 재킷을, 청바지엔 어떤 스니커즈를 신을지 고민하듯이 오늘 아침 어울리는 음악을 함께 코디해봅니다. 제가 청바지 고르고 그대들은 스니커즈를 골라서 코디 완성하듯이 함께 음악 코디해주세요. 기분까지 새롭게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와 음악 코디 첫 번째 노래는요, 제가 큰 고민 없이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처음 고백한

때 설렘을 가득 담은 노래인데요. 오늘 제가 첫날이라 조금은 낯을 가리고 살짝 떨고 있지만 마음만은 이 노래처럼 설렘 가득하거든요. KUL의 오늘부터 1일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그대들이 직접 음악 코디해주세요. 주대와 음악 코디, 그대들의 센스 있는 선곡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UL의 오늘부터 1일 먼저 함께 들을까요?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저의 코디송은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이었고요. 이 노래 다음 곡으로 어울리는 노래 바위나리님이 골라주셨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바위나리님의 코디송까지 이어서 코디 완성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우리 호흡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쿵짝 좀 맞는데요. 진짜 좋은 음악들이 와르르 쏟아졌는데 그래서 고르느라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는 이렇게 저와 그대들이 쿵짝을 맞춰가면서 그날의 기분에 맞는 음악 코디 하는 코너예요. 내일도 모레도 찾아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추천해 주세요. 오늘 주디와 음악 코디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바위나리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S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첫날이라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참여 안내를 안 했네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레몬님과 같이 들어요. 리스크 잇 올 브루노 말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10: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퍼스 중혁씨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0: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0: 02-1544-8777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는 새로운 코너 퀴즈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섬찌바이님 신청하신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프트
2: 반쪽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공습해 이란과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이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합니다.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에 성공했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청약을 진행했던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현장에서 한국인 관람객을 향해 양손 검지를 눈옆에 대고 길게 찢으며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멕시코의 고위 인사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결국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 당시 오전 치킨 주문량이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화문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였고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도 극장과 공공시설을 빌린 대관 응원이 이어지며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2도, 광주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0: 미소 천사님이 이 노래 처음 나올 때 간 그 전주에 이 말을 넣어보면 정말 신난대요. 자 이제 출발 하면 딱 맞는 라임이라고. 아 오늘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우리 같이 이 노래 들을 때 꼭 한번 해볼게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미소 천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매일 코너 퀴즈콕입니다. 뉴스콕에 이어서 퀴즈 내드릴 거예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와 진짜 짜릿했죠. 우리나라가 2-1로 승리했는데요. 앞서 뉴스콕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한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광화문 거리 응원전을 위해서 14,000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 응원전 하면 역시 2002년 월드컵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억의 퀴즈콕 준비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감격을 안겨줬던, 저도 너무너무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은 누구였을까요? 2002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보기 드릴게요. 1번 마라도나, 2번 호날두, 3번 히딩크, 4번 손흥민.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가 되니까요. 노래 잘 들어주세요. 보기 한 번 더 드릴게요. 2002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 이끌었던 감독 1번 마라도나, 2번 호날두, 3번 히딩크, 4번 손흥민입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

0: 음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총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3: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4: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S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 자, 퀴즈콕에 이어서 힌트 노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조지 해리슨 딩동딩동,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이 곡들의 그 앞글자를, 제목 앞글자를 따면 히어로의 히, 딩동딩동의 딩, 크레이지의 크, 히, 딩, 크. 오늘의 정답이 됩니다. 퀴즈콕은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오늘의 정답 3번 히딩크였고요. 4301님, 그때 제 와이프가 만삭이었는데 같이 거리 응원하다가 배 아파서 아기 낳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 얼마나 놀라셨을까. 월드컵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이제 24살이 됐겠네요. 7910님, 당시 저는 집안 형편도 미래도 뜻대로 안 돼서 불만 가득하고 어두운 청년이었는데요. 그런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분입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팀을 이끌며 보여주신 호쾌한 어퍼컷 세러머니와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한마디 정말 잊지 못합니다. SJY님, 꿈은 이루어진다. 그 신화를 만든 남자, 거스 히딩크. 네, 히딩크 감독 오늘의 정답이었고요. 2021년 9월 10일에 히딩크 감독은 공식적으로 감독 은퇴했습니다. 54년 동안의 축구인 경력을 그렇게 마감하셨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나이 이제 80이 되셨대요.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시던데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린 세 분 이외에도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예선 두 번째 경기 멕시코전 오전 10시에 경기가 열리는데요. 그날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뜨겁게 응원하자고요. 2차전 승리 가자! 자, 대한민국 한번 크게 외치면서 노을님 신청하신 싸이의 챔피언, 이 노래가 2002년 전국에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노래거든요. 가실게요. 대한민국!

8087님, 우리 새로운 시작으로 멋진 추억 만들어 가요. 종로에서 선곡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한송이님 신청곡 박혜경의 레몬트리였고요. 싸이 챔피언에 이어졌던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발다친 막내 학교 보내고 귀가하고 계시대요. 9866님 그리고 동두천 자연휴양림으로 출근하신다는 유선영님과도 함께했어요. 유선영님 새롭게 들리는 가요가 좋다고 화이팅 외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6월 15일 월요일 첫날 듣고 계세요. 7679님 신청하셨어요. Take That, I Found Heaven.

0: Take that I found heaven,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C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 개편 첫날 6월 15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4523님 첫 시작은 늘 떨리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 새 직장에서 새 출발, 지금도 적응 중입니다. 낯설고 힘들겠지만 윤주 씨 화이팅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아무래도 변화도 있었고 코너도 좀 달라졌고 음악도 팝에서 가요와 팝으로 좀 달라졌고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낯설다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든지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또 함께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그렇게 조금씩 친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일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예쁜 미녀님 신청곡이에요.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들으면서 마칠게요.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제가 늘 들으면서 힘냈던 말을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해드리게 됐네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훅 다가오는 열기 속에 기습적인 소나기 소식까지 있는데요. 이런 날씨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이때 생각나는 건 청량함이 아닐까 싶어요. 맑고 서늘하다는 뜻의 청량함은 일상의 틈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차가운 바람이나 계곡물처럼 청량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른 아침 더워지기 전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샤워를 마친 후에 선풍기 바람처럼요. 나만의 청량함을 찾아서 일상의 서늘한 쉼표를 한번 찍어보시죠.